뭐 내려 지불한 브리코 마치 도코을 하게 브리코 95.5 6 MHz 베락 Selatan 97.3 MHz dan 89.6 MHz Cangkat Rembian 97.3 MHz Gunung Rinjang 94.7 MHz Bukit Larut 104.1 MHz Klik 96.2 MHz Lenggok 94.2 MHz